하얗고 귀여운 원피스 입을까요? 아니면 하얀 바지에 분홍 블라우스를 입을까요? 찡디가 센스 있게 골라주세요. 우선 다 하얀 느낌이 좀 들어가 있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면은 하얗고 귀여운 원피스 어떨까요? 예. 그게 느낌이 좀 쫙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694님, 찡디 굿모닝이요. 저는 제빵사인데 오늘 가게 행사가 있어서 1시간 일찍 출근합니다. 얼른 해치우고 집 가서 쉬고 싶네요. 어떤 가게 행사길래 예. 주말에 또 더 일찍 출근을 하실까요? 예. 얼른 해치우고 진짜 말 그대로 약간 그 짜장라면 있잖아요. 하나 끓여갖고 드시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1973님, 찡디 저 시댁 가서 열리라고 왔어요. 전문가가 필요한 일이었는데 시아버지의 고집으로 남편이 지붕에 올라가 방수 작업하고 집 여기저기 손보고 마당에 풀 뽑고 하루가 정말 힘들었네요. 이승철의 사랑 참 어렵다 신청합니다. 신청곡에서 또 많은 게 느껴져요. 예. 사랑 참 어렵다. 근데 이렇게 아버님 뭐 한번 이렇게 원하시는 거 들어드리는 것도 예. 또 그래야 마음 좀 편하잖아요. 몸은 힘들어도 잘하셨다 생각도 들고요. 이승철의 사랑 참 어렵다, 장혜진의 꿈의 대화 두 곡 들어볼게요.

띄워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유식님, 저 드디어 솔로 탈출했어요. 모태솔로로 10년 넘게 있다가 소개팅 나갔던 그녀와 어제부터 1일이에요. 저도 이제 애인 있어요. 깍! 부럽죠, 찡디? 축하드립니다, 유식님. 예. 야, 오늘부터 딱 1일인 거예요? 5월 2일이? 축하드립니다. 예. 10년 버티셨으면 또 누구 만나셔야죠. 예. 그리고 또 막 해보고 싶었던 것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알콩달콩 재밌게 한번 추억도 쌓아보시고요.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선곡이 이제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네요.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그리고 세비지 가든의 Truly, Madly, Deeply 두 곡입니다.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세비지 가든의 Truly, Madly, Deeply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박선영님, 찡디, 작년 6월부터 다닌 주말 알바, 오늘이 마지막 출근일이에요. 새벽 출근길 찡디 덕분에 즐겁게 다닐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알바를 또 이 시간에 일어나야지만 할 수 있었군요. 이제 주말엔 좀 쉬시는 걸까요? 그래도 우리 너무 떠나진 말고요. 종종 생각날 때마다 펌번투데이 찾아와주세요. 유민규님,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 발레 콩쿨 준비에 온 가족이 새벽에 일어나서 펌펀투데이 처음 듣네요. 앞으로 자주 듣겠습니다.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딸 승연 발레리나 파이팅이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신청곡은 SES의 달리기입니다. 야, 우리 유민규님의 가족 그리고 우리 승연 발레리나 친구 파이팅이고요. 오늘 대회가 있는 거겠죠? 큰 행사가 있어서 온 가족이

이 시간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 참 보기 좋네요. 네, 떨지 말고 우리 승연 발레리나도 멋진 무대에서 연기하고 내려오기를 응원 보냅니다. 자, SES의 달리기, 소울스타의 잊을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SES의 달리기, 소울스타의 잊을래 듣고 왔습니다. 1796님, 안녕하세요 찡디. 청소하는 부부 지아 엄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말 일찍 시댁에 아이를 맡기러 가는 길인데요. 찡디 목소리 들으며 또 힘을 내봅니다. 주말마다 지아 돌봐주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늘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네요. 찡디도 따뜻한 주말 보내세요. 신청곡은 김한겸의 샤이닝입니다. 아이, 그럼요. 예. 제 엄마님, 1796님도 오늘 또 남편과 함께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이게 손주 봐주는 게 이게 진짜 체력적으로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두 분도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김한겸의 샤이닝, 그리고 에릭남 버전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두 곡 들어볼게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꼭꼭 선곡해 만나볼 건데요. 나의 흑역사, 희격사가 떠오르는 노래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1부 끝곡으로 김숙님이 신청한 윤상의 왈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전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선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될 수 있는 시간 꼭꼭 선곡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곡들을 선곡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맨날 하는 회의 MZ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단체 티가 필요할 땐
3: 아이디어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4: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5: 레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6: 레노.

0: 꼭, 꼭 선곡해.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되어 선곡표를 채워보는 꼭꼭 선곡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1: 5월 2일 월요일 아침 출발 모닝와이드 3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한입니다.
0: 네, 오늘은 바로 5월 2일, 5월 2일입니다. 이날이 모르는 친구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5월 2일은 SBS 아나운서들의 이 뭔가 큰 기념일이에요. 예, 뭔가 약간 탄신일 같다라는 느낌 정도로, 이게 왜 그러냐면 바야흐로 2011년 5월 2일 모닝와이드 3부를 진행하던 최기환 아나운서가 오프닝에서, 사실 오프닝에서부터죠, 시작과 동시에 음이탈로 생방송을 시작했던 사건.

인데요. 사실 이 여기서의 포인트를 또 좀 놓치는 분들이 계신데 홀이라고 기환 선배는 정말 시치미를 뚝 떼고 아무렇지 않게 방송을 하는데 옆에 동기인 유일 아나운서가 이를 악물고 참다가 결국은 빵 터지는 게 사실 그게 진짜 이 영상의 포인트거든요. 한번 홀이일만 쳐도 바로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런 음이탈 이런 거는 저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실수는 펀펀에서였는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막 이제 보라를 해서 너무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입병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병인 걸 정확히 아는데 생방 실수로 아 여러분 제가 발음이 너무 안 좋고 제가 지금 입덧 중이라서 이랬더니 그때 당시 해윤 PD가 등짝을 딱 때리면서 나는 왜 때리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나서 문자창을 보고 아 이게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구나 그때 알았죠. 네. 우리 친구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선곡회 주제 나의 흑힉 역사가 떠오르는 노래인데요. 너무 창피해서 숨고 싶었던 순간이나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 순간을 잘 표현해주는 노래와 함께 사연 남겨주세요. 보내주신 노래 중 방송에서 선곡된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꼭꼭 선곡해주신 노래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0630님, 저는 아일릿의 Not Cute Anymore 신청해요. 가끔 이어폰 꽂고 걷다 보면 주변에 누가 있다는 걸 까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왠지 그 거리에 저 혼자만 있는 기분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신나게 춤을 추더라고요. 특히 이 노래 들을 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노래 들으면서 신나게 춤추다가 제 뒤에 있는 아저씨가 얼쑤 좋다 하셔서 화들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그냥 다시 차 타고 다닐까 봐요. 야, 이게 헬스장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무선이니까 이게 끝난 지 모르고 소리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로 키워놓고 이제 약간 상남자인 척을 하면서 보통 이제 운동 많이 할 때 걸그룹 노래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몰랐는데 그냥 휴대폰 볼륨을 켜두고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걸 계속 들고 돌아다니면서 빌런이 됐었던 네, 기억도 떠오르네요. 네. 그날 운동 못하고 갔어요. 그 깨닫고 나서는. 7110님. 주제를 보고 떠오른 노래는 블랙핑크의 뛰어입니다. 저는 늦은 밤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후다닥 탔는데요. 도저히 17층까지는 못 참을 것 같아서 문이 닫히자마자 독가스를 내뿜었거든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띵동 5층입니다. 갑자기 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어떤 아주머니가 타는 거 있죠. 저 너무 창피해서 빠르게 6층 누르고 후다닥 내렸습니다. 뛰어가 아니라 튀어. 그러면은 그 이제 아주머니는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아유 그 6층 사는 분은 뭘 드신 거야? 17층은 지켜내셨네요. 0630-7110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일릿의 Not Cute Anymore, 블랙핑크의 뛰어 두 곡 들어볼게요.

아일리스의 나큐데니모의 블랙핑크의 띄어 듣고 왔습니다. 고성방감엔 제가 선택한 노래는 에스조너비의 타임레스입니다. 20대 때 술 먹고 집 가는 길에 골목길 하나가 있었어요.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골목길을 지나갈 때 꼭 노래를 불렀거든요. 분명 주변 건물에 불이 다 꺼져 있어서 마음 놓고 불렀는데요. 하루는 그냥 조용히 걸어가는데 동네 아저씨가 제 앞을 막더니 야, 너 요새 왜 노래 안 부르냐? 듣기 좋았는데 아 다시 불러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때 너무 창피해서 홍당무가 된 채로 집으로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그 당시 골목길에서 자주 불렀던 노래 신청할게요. 이게 이 골목길 가면은 노래가 나왔던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 당시 뭐 SG워너비 특히 이 시대 때 뮤직비디오에 골목길이 꼭 나왔어요. 거기를 항상 뛰어가고 불량배들에게 쫓기고 그 여성 배우의 손을 잡고 막 같이 도망가는 신이 꼭 나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골목길 가면은 그 노래의 감성이 팍 피어오르는 그런 맛이 있었죠 또. 예. 이거는 공감이 갑니다. 햇살님, 저는 코요태의 패션이 떠올라요. 제 아내와 연애를 했던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저는 패션에 패자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아내랑 처음 만날 때 나름대로 신경 써서 입어보겠다고 녹색 반바지에 빨간 티셔츠를 입고 나갔거든요.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데이트를 했는데 저녁이 되어서야 헤어지려는 그때 근데 오빠 오늘 컨셉이 수박이에요? 나름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묻는 아내 때문에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그 옷들을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가끔 그걸로 저를 놀리는데 너무 창피해요. 근데 이게 그 코요테 패션은 PASSION의 열정이고요. 패션은 F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패션의 이 피읍자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순수한 분들이 또 매력이 있는 법이죠. 고성 반가맨 햇살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에스조너비의 타임레스, 코요테 패션 들어보겠습니다.

에스존업의 타임리스 코요테 패션 듣고 왔습니다. 9823님, 저는 데이식스의 예뻤어 선곡했습니다. 제가 25살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는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자랑하고 사진도 보여주고 했는데요. 2년 연애한 후에 헤어지게 됐지만 저는 한동안 배경화면에 있는 여자친구의 사진을 다른 걸로 바꾸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쩌다 마주친 전 여자친구에게 제 핸드폰 배경화면 사진을 들켜버렸습니다. 아직도 안 바꿨냐고 경악하던 전 여친. 그 말에 상처받고 사진까지 전부 지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떠올려도 이불킥하게 되는 사건이네요. 이게 뭐 미련이 남았었던 거예요? 이게 뭐 사진첩에는 뭐 남아있을 수 있다 뭐라고 봐도, 야, 이 배경 화면을 안 바꾼 거는, 야, 이거는 참 이례적인 경우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9823님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2부에서도 오늘과 같은 주제로 함께하니까요.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꼭꼭 선곡회 게시판으로 오셔서 생각나는 노래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노래가 뽑힌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데이식스의 예뻤어 듣고 3부 쉿, 이거 비밀인데로 함께하겠습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금처럼 급격한 기상변화에 맞서기 위해선 정확한 관측과 대응이 절실한데요.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전용 위성개발로 물재해 감시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자체 개발 중인 초소형 군집 위성은 실시간 위성 데이터를 통해 물이 있는 곳은 빈틈없이 감시한다는데요. 미래 물 문제를 해결할 핵심 자원인 수자원 관측 전용 위성. 세계 최초로 2027년에 발사돼 우리의 물 안보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유튜브에서 상품 판매하려면
5: 카페24
4: 유튜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5: 카페24
4: 유튜브 쇼핑 서비스 이용하려면
5: 아 카페24
4: 카페24에서 유튜브 상품 판매를 시작하세요.
6: 매출 성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7: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8: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SBS 우리말 지킴이
10: 그 동물이 날로 흉폭해졌다. 그 동물이 날로 흉포해졌다. 흉폭과 흉포 둘 중에 어떤 단어가 바르게 쓰인 문장일까요? 성질이 흉악하고 포악함을 뜻하는 말은 흉폭이 아닌 흉포입니다. 그 동물이 날로 흉포해졌다를 그 동물이 날로 흉폭해졌다와 혼동하는 이유는 아마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일 텐데요. 자주 잘못 쓰이는 흉폭은 사실 가슴의 너비를 뜻하는 전혀 다른 단어로 흉폭을 세다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성질이 악하고 사나운 상태일 때는 흉포, 가슴의 너비를 뜻할 때는 흉폭, 상황에 맞게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세상은 넓고 비밀은 많다. 나만 알고 있는 1급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쉿, 이거 비밀인데. 펌펀 투데이 판도라 상자는 오직 토요일에만 열립니다. 오늘도 상자 속에 비밀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친구들이 어떤 비밀 이야기를 몰래 담아뒀을지 만나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고 싶은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가 누군지 밝히고 싶지 않으면 익명 신청도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방송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 비밀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 나눌 거니까 다들 모여주세요. 빠른 연생님. 쨍디, 이거 진짜 정말 비밀인데요. 회사 동기들이 저랑 동갑인 줄 알고 있는데 저 사실 빠른 연생이에요. 동기들이랑 같은 학번은 맞지만 사실상 나이는 제가 한 살 적은 거죠. 학교 다닐 때는 그냥 학번으로 통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회사에 들어와서 빠른 연생이라고 하려니까 좀 애매할 것 같아서 그냥 한 살 속이고 지내는 중인데요. 전부 편하게 반말하면서 지내는 사이라서 살짝 눈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점심때 동기랑 같이 영상을 보다가 빠른 연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동기 중에 한 명이 빠른 연생은 솔직히 한 살 동생인 거지. 친구는 아니야. 그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선 저는 끝까지 비밀로 해보렵니다. 시작이 이렇게 된 거는 이거 비밀 시켜야 돼요. 지금 와서 갑자기 뭐 형 하면 또 이게 어색해요. 뭐 형아 이럴 수도 없고 회사에서. 우선 비밀 이악물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몰라요 님이에요. 어제 부모님 모시고 쇼핑몰 다녀왔어요. 평소에 쇼핑을 잘 안 하셔서 제가 옷하고 신발 사드렸는데요. 부모님께서 자꾸만 이거 얼만데? 비싼 거 아니니?
1: 어우 비싸 보이는데 나 안 입어도 된다니까 그래.
0: 얼마냐고 계속 물어보셔서요. 원래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얼만지 들으면 반품하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네요.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포인트, 절반 가격 말씀하셨어도 어머니 아버님 큰맘 먹고 이거 아마 허락하고 사신 걸 거예요. 보통은 3분의 1로 깎아야 좀 편안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원래 가격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사연 남겨주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 듣고 와서 다음 사연도 소개해드릴게요. Yo man, I don't think they heard you. Won't you tell them what your name is?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 듣고 왔습니다. 친구들이 어떤 비밀을 꽁꽁 숨겨뒀을지 궁금한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113호님, 저희 집엔 10살 아들과 5살 딸이 있습니다. 이제 곧 어린이날이라서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미리 물어봤는데요. 어린 딸은 곰인형이 갖고 싶다고, 큰아들은 스마트폰을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곰인형은 가능한데 스마트폰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랬더니 울착한 아들이 그럼 저는 사자인형이요 이러는 거 있죠. 너무 귀엽고 순수하지 않나요? 10살도 됐겠다. 이번엔 스마트폰 선물로 주려고 미리 사뒀습니다. 아직 공개하면 안 되니까 쉿 해주세요. 야, 이 너무 착한 아들이기도 하고 또 얼마나 좋아할까요? 어린이날 갑자기 내가 스마트폰이 딱 생겨. 야, 이 너무 좋네요. 예, 이 서프라이즈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저도 그렇고 우리 조용히 하는 거예요. 뭉친대원님이요. 제 친구가 요즘 SNS에 춤 영상을 열심히 찍어서 올리는데요. 제가 너무 멋지다고 댓글을 몇 번 달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칭순아, 그럼 우리 이 춤 한번 같이 춰볼래? 영상도 찍어서 올리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선 그래, 뭐 별거 아니네 했지만 저는 사실 춤에 치읓자도 모르는 몸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안해준 게 너무 고맙고 저도 춤을 한번 잘 춰보고 싶어서 너튜브 영상 틀어두고 하루에 4시간씩 몰래 연습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연습했다는 건 꿈에도 모를 거예요. 이렇게 또 춤에 빠져들어가는 거고 각자의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건이와의 챌린지를 시작으로 조금씩 눈을 뜨고 있거든요. 비밀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 듣고 와서 다른 비밀 사연도 들려드릴게요.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 듣고 왔습니다. 펌펀에서만 털어놓는 비밀 이야기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내꺼야님. 우리 딸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한 후에 친구랑 가볍게 산책을 한대요. 근데 산책하다가 꽃을 발견하면 우리 엄마가 꽃 집집사야. 우리 엄마한테 무슨 꽃인지 바로 물어볼게. 이렇게 꽃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요. 제가 아는 꽃도 있지만 사실 모르는 꽃도 많거든요. 근데 모른다고 하지 않고 빠르게 검색해본 후 제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능청스럽게 연기하면서 꽃 이름을 알려줍니다. 우리 딸은 제가 이러는 거 모르니까 찡디만 알고 계셔요. 쉿, 비밀입니다. 그쵸, 또 많은 걸 알고 또 어머니는 요 정도 뭔가 예, 약간 이 권위, 꽃 마니아, 식집사로서 요 정도는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따님 귀엔 안 들어가게 조용하고 있을게요. 자, 이어서 비밀 공유해준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는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듣고 와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하면?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판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0: 아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효소에 대한 그래.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 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0: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 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5: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9: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우리끼리 비밀 나누는 시간이니까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말고 이야기 나누러 오세요. 비밀 사연 남기고 싶다면 펌펀투데이 홈페이지 쉿, 이거 비밀인데 게시판으로 남겨주세요. 익명 보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트래비스의 Flowers in the Window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메이징 알로베소 맛징 고맙습니다.

0: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돌아온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밥과 계란, 간장만 있으면 완성되는 최고의 간단식이죠. 거기에 버터, 참기름, 김가루, 깨 같은 거 추가하면 더 맛있고요. 그리고 사실 간장 계란밥은 완전 추억의 음식 아닌가요? 왜? 우리 어릴 때는 양푼에 간장 넣고 마가린으로 밥을 이제 슥슥 비벼가지고 그걸 진짜 막 온 가족이

숟가락만 들고 막 퍼먹고 그랬었는데 진짜 여기서 포인트는 그 시절에는 버터 아니고 마가린이었다. 아무튼 간장 계란밥. 아무튼 간장 계란밥도 좋고 섞였다 지금.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거 뭐 다 털어서 냉장고 털기하면서 비빔밥, 볶음밥도 좋고 오늘 아침은 최대한 설거지 거리 안 나오면서도 맛있고 든든한 한 그릇 음식으로 배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나들이하기 딱 좋은 5월이니까 아침부터 밥하다가 뭐 설거지하다가 기운 다 빼지 마시고 후딱 밥 먹고 생생하게 나가놀아야죠. 김영철의 파워FM 토요일 전 뭘 할까요? 뭐든 뭘 할 거예요. 전 김영철입니다.

2026년 5월 2일 토요일 김형철의 파워FM 오늘 첫 곡 시스타 쉐이키 으로 시작했습니다. 흔들어 흔들어 쉐이키. 추억의 간개밥. 이걸 또 줄이나 싶어가지고 간개밥이라고 했더니 또 줄였지 했더니 아니 이건 진짜 다 이렇게 줄인대는데 간개밥 간장계란밥. 근데 지금 우리 솔직히 수현 작가는 마가린 넣어서 먹어본 적은 없죠? 없을 것 같아. 해봤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때 우리가 버터가 또 귀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버터 마가린 다 있으면은 모르지만 이제 나는 무조건 그 마가린을 넣었던 기억이 나요. 아, 또 이제 또 마가린보다는 또 이제 버터가 버터도 별의별 버터 다 있지 요새는, 그죠?

0: 아무튼 아침밥으로 간개밥처럼 간단하고 든든한 게 또 없으니까 슬쩍 추천 한번 해보았습니다. 맛있겠다. 오늘 뭐든 맛있게 드시고 자 사부작사부작 싸돌아다니는 그런 하루 되길 바라면서 자 토요일 2부 토요일의 남자 이성모 기자님과 스포츠 뒷담화 스담스담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주 주제가 너 상징이 뭐니? 월드컵 출전팀들의 상징 제2탄으로 각 나라 대표팀을 상징하는 유니폼 색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도 역시 재미보장, 꿀잼보장 이성모 기자님께 스포츠에 관한 숨은 상식들을 잘 들어보고요. 3, 4분은 노래 강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 중에 슬기슬기 박슬기 씨와 내 마음이야 넘버실로 돌아올게요. 자 이제 광고 듣고 와서 인 뉴어레터부터 쭉쭉쭉 달려볼게요. 여러분은 스테이 튠.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도 잠.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쌀가루들이 보내준 사연과 신청곡들을 토요일 아침에 만나보겠습니다. 인요레터 문자로 보내시려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일라는 무료고요. 홈페이지 사심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 달 가정의 달이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가족들과는 익숙해서 소중함을 잊고 편하게 대하다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오히려 사과는 하기가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타이밍 놓치고 뭐 차일피일, 아니 그렇고 생각해보니 내가 딱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러다 보면은, 그렇죠. 저도 아유 뭐 이제 엄마한테 뭐 매일 전화하고 동생이자 뭐 또 제가 진짜 뭐 막내이지만 뭐 누나한테들 또 잘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뭐 모자란 게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애숙이나랑도 가끔씩 우리 통화하다지만 장문의 문자를 할 때 있어요. 뭐 누나 이런 부분은 난 이랬고, 그래 난 또 네가 그런 부분 생각하니까 또 몰랐네. 누나 근데 엄마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 내가 할 말이 없다. 알아주면 됐다. 새끼야. 아유 막 하여튼 아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 해서 둘이 막 그러는데 좀 누나한테는 좀 많이 모자라지 않나 생각하고 아유 다 부족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가족아! 그 견우의 그걸 한 거야. 가족아 미안해.

4279 번님이 회사에서 과장님께 혼이 난 후 퇴근을 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요. 잘 다녀왔어? 저녁 먹을 거지? 아니요. 쾅! 잠시 뒤 배가 고파서 뭐라도 먹을까 해서 부엌에 나가니까 엄마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차 싶었어요. 과장님께는 찍소리도 못했으면서 밝게 맞이해준 엄마에게 괜히 툴툴댔네요. 엄마 너무 미안해요. 오늘 맛있는 거 같이 먹어요. 노래는 철파엠 대표 사과 노래 태진아의 사과 사과해 미안 미안해 신청합니다. 4279님 나는 진짜 어렸을 때 엄마는 당당하고 제 감정을 알지만 티도 안 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SV나 통해서 다 오잖아. 형철아 니 엄마한테 오고 전화한테 엄마가 막 근데 엄마 뭐 바빠가 모르는데 엄마 전화할 땐 집중하고 막 또 혼냈더나. 엄마 막 나한테 전화 왔고 아유 아까 형철이 전화하는데 지도 일하고 바쁜데 전화하는데 네모 한다고 했는데 좀 뭐 또 마음에 걸리는 요새 엄마 왜 이러시지 막 그럴 때 있거든요. 예,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부모님도 우리 눈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4279님 그죠? 근데 느끼신 게 너무너무 뭔가 저보다 좀 어릴 것 같은데 예. 일찍 깨우쳤다는 것도 너무너무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엄마 밖에서 눈치 보고 있잖아. 잘했고 우리 가족들에게 계속 이 공식일 거예요. 또 화내고 또 싸우고 그래도 빨리빨리 시간 너무 길지 않게 사과하는 습관 잘 길러서 그래 좀 더 돈독해진 것 같아 가족들은 확실히 그죠. 금방 풀리잖아 가족들은. 두리님 아침에 서둘러서 출근을 하면 엄마가 후다닥 현관문으로 따라와서 뭐야 이거 한 입만 먹고 하며 김밥을 입에 넣어두시곤 했는데요. 그때는 됐다며 뿌리치고 안 먹고 그랬는데 제가 엄마가 되어보니 등교하는 아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네요. 그때 엄마 마음을 이제 알았어요. 내일 엄마랑 김밥 싸 먹으려고요. 노래는 정연수의 한 입만 틀어주세요. 진짜 우리 엄마도 10대 때는 이거 조금만 국 말아 먹고 가라 그때 그랬어. 근데 국 말아 먹을 시간은 없죠. 저는 차 시간이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진짜 여러분 엄마 차 시간이 그렇게 돼서 못 먹어요. 엄마 내일은 꼭 먹고 갈게요.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안 먹는다고. 그리고 엄마한테는 어쩜 그렇게 다 빌드업도 안 하고 한 번에 그죠? 바로 화내고. 그때 그랬지 그지. 엄마 반찬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낸다고 전해서 소리 지르고 왜 그랬나 후회되고 돌아보게 되죠. 우리 5월달은 한 달 내내 약간 어떤 반성의 달. 약간 좀 이제 찔리는 우리 청취자분들 많죠. 우리 책가루들 오늘 엄마에게 전할 일이 많겠다. 9023번님 회식을 하고 저녁 늦게 집에 왔는데요. 남동생이 거실에 누워 TV를 보다가 괜히 시비를 걸더라고요. 돼지야 뭘 먹느라 이제 들어와? 뭐래 멧돼지가 이씨. 라며 이제 대충 받아치고 대충 안 받아쳤는데 되게 세게 대충

방으로 들어가는데 뒤에서 잘 들어왔으면 됐다 라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냥 TV 보느라 안 잔 줄 알았는데 저를 기다린 거더라고요. 동생아 멧돼지라고 해서 미안해. 노래는 장윤정의 돼지토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멧돼지는 약간 그 돼지로 놀릴 때 최상급 아니에요? 그래서 나 대충 받아쳤다 그러길래 그래 약간 형제간끼리 그런 거 있죠. 나 갑자기 또 이 얘기 생각하니까 예수나가 문자면 필요한 거는 됐다 뭐 거의 가끔 말할 텐데 뭐 이제 누나 그때 조금 아팠을 때 아프고 이제 한 주 좀 지났는데 어쨌든 서울에 병원 왔어. 집에 딱 도착을 딱 했는데 누나 통보한데 영철아 혹시나 오는 길에 샤인머스켓 하나 사다주면 안 되는데 그 집에 도착해서 봤어. 누나야 빨리 말하지 나 진짜 나갔잖아. 그러니까 그 보통 같으면 아 니는 뭐 또 다 도착했는데 문자 안 오. 도착하기 전에 문자 했잖아 하고 그걸로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누나가 또 잘 이렇게 뭐 매번 필요한 걸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내가 진짜 나갔던 근데 또 누나도 되게 와씨 또 진짜 나하고 또 와이라로 요새 우리 둘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 형제한끼리 또 그런 거 있다 그치? 잘 들어왔으면 됐다. 오늘 세 분께 선물 챙겨드리고 자 그러면은 노래는 어떤 노래 띄워드릴까요? 우리 철가루 9013번님 멧돼지는 대충 받아친 게 아니에요. 세게 쳤어요. 장윤정의 돼지 토끼 신청하셨죠? 이거 같이 드릴게요.

장윤정의 돼지토끼 듣고 왔습니다. 9013번님 들으셨죠? 누나랑 잘 지내시고 자, 아 누나가 사연 보냈으니까 동생이랑 잘 지내시고 자 롱레터 사심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두신 이안수님의 사연입니다.

0: 당연한 비밀입니다. 그러다 드디어 아주버님 인생 첫 소개팅이 잡힌 날이었어요.
1: 재수 씨, 요즘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합니까?
0: 자연스러운 사람.
1: 자연.

살펴봤는데요. 아주버님이 먼저 도착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갑자기 화분을 보더니 안녕, 오늘 날씨 좋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 순간 소개팅녀가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취미가 있습니다. 갑자기요? 근데 뭔데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전 자연 관찰을 좋아합니다. 네? 근데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봬요. 소개도 안 하시고 언밸런스하게 제 소개만 했다입니까? 결국 여성분은 급한 일이 생겼다며 후다닥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수 씨, 나 많이 이상했죠. 그래도 노력은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서툴지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애쓰고 준비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다음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코칭해 드리려고요. 여전히 서툴고 엉뚱하지만 그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언젠간 아주버님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시는 분이 나타나시겠죠? 노래 악뮤 매력 있어 틀어주세요. 진짜 이분 제 생각 좀 나지 않나요? 저는 진짜 용찬은 너무 말 줄여야 돼. 말 그렇게 하면 너 말 너무 많이 했지 해서 말 줄였더니 너무 생각보다 재미없다고 또 그래서 용찬아 너 그런 거 차라리 말 줄이면서 딱 웃긴 포인트에 개인기 같은 거에 개인기 했더니 무슨 방송국 오디션 보러 온 줄 알았다 그러고 있는 그대로 하라고 해서 또 있는 그대로 다 했더니 또 말 많다 시끄럽다. 용찬아 너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너 영어 공부한 얘기 딱 하고 너 딱 꿈 얘기 딱 해. 영어 딱 공부한 얘기랑 딱 꿈 얘기 했더니 또 너 생각보다 재수없다 그러고 정말 진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아 근데 진짜 이 진가를 알아준 사람이 저도 있겠죠? 어딘가에? 그 어딘가에 Where have you been? 어디에 계신 거예요? 그동안 잘 지내신 거예요? 아 우리 사연 주신 이한수님 네 우리 아주버님도 모태솔로 모쏠을 꼭 잘 이겨내고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연습하는 모습 좀 귀엽지 않았어요? 누구 보는 줄? 네 악뮤의 매력 있어 신청하셨죠? 물론 선물도 챙겨드리고요. 자 그러면 노래 듣고 2부 가겠습니다. 스포츠 뒷담화 스담스담 토요일에 노래 실력을 발휘 중인 남자 토노남 이성모 기자님과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천.

0: H 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날씨가 풀리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기념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생물 다양성의 날과 바다의 날인데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은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따뜻한 계절인 5월엔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물도 아끼면 좋겠는데요. 먼저 물을 절약하는 습관들을 점검해보고요.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실천들로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첫걸음을 떼보는 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타임 슬립 스포츠 뒷담화 스담 해볼 최윤경님이 이성모 기자님 늘 애쓰시네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토요일에 정말 애쓰는 남자죠. 우리 토애남 애정스럽기도 한 남자 이성모 기자님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사실 뭐 짧은 문자이기도 하지만 진짜 어떨 때는 진짜 잘 살린다 애쓴다 노력한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정성이 느껴져요.
1: 네 주변에서도 너 진짜 애쓴다 너 먹고 살려고 참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 아 지금 생각하니까 잘했어 뭐 이런 거보다 가끔 그래 애썼어 이런 거.
1: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 눈빛을 보면은 정말 야 잘한다 너 이제 놀라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타까워하는 그런 느낌이 확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진짜 우리 양희은 선생님께서 저 예능 이런 거 보면 곧잘하더라 그게 진짜 칭찬이에요. 곧잘
1: 아, 네. 좋은 얘기
0: 꽤 했어 이런 건데 저 라디오를 매일 들어주시거든요.
1: 진짜요? 네.
0: 라디오는 잘해 진짜 영철이 라디오는 정말 잘해 선생님 왜 그러세요? 잘한다고 칭찬한데 왜 그러니? 그건 칭찬해 주셨어요. 오늘도 애써 보겠습니다. 저도. 자, 스담스담 오늘 주제가 또 마침 너 상징이 뭐니?
1: 네, 맞습니다.
0: 월드컵 출전 팀들의 상징 제2탄이고요. 오늘 색깔 편인데 강희준님의 사연 먼저 듣고 올게요.

0: 초등학생 아들이 학원에서 멕시코 친구와 친해졌는데요. 성격도 좋고 남자답게 생겼고 축구 실력도 좋다고 엄청 칭찬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집에 초대를 했는데 멕시코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온 거예요. 녹색 셔츠, 흰색 반바지, 붉은색 양말 세 가지 색이 멕시코 국기색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엄청 똑똑하더라고요. 올라! 나중에 어른 되면 제가 멕시코로 초대할게요. 꼭 놀러오세요. 타코도 사드릴게요. 이러는데 아유 너무 귀엽고 진짜 정이 가더라고요. 어른 돼서도 우정 변치 말고 꼭 멕시코에 초대해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아이 엄마랑 치맥도 한잔하기로 약속했어요. 크크크. 자, 이렇게 멕시코 친구랑도 친해지고, 자, 이렇게 우리 세상이 이제 글로벌 인터내셔널이 됐는데 북중미 월드컵 멕시코에서도 열리잖아요.
1: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공교롭게도 멕시코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같은 조에 또 멕시코가 있습니다.
0: 아니,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색깔인데 일단 이제 축구하면은 뭐 브라질은 이제 노란색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 색깔들이 좀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브라질 국기에 이제 노란색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요게 또 다른 깊은 사연이 숨어 있다고요?
1: 이 브라질의 노란색 유니폼에는요. 이 브라질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타임머신을요. 째깍째깍해서 1950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950년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열렸거든요. 당시 브라질은요. 유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게다가 또 대회가 홈그라운드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국민들의 기대가 정말 하늘을 찔러서 우주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는 또 지금처럼 토너먼트로 올라가서 결승에서 이긴 팀이 우승하는 방식이 아니라 리그를 펼쳐요. 그래서 결선 리그를 펼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팀이 우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브라질은요. 연승을 달리면서 마지막 상대는 우루과이였고 브라질은 비기기만 해도 우승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0: 그런데 과연 승부가 어떻게 펼쳐진 걸까요?
1: 네, 경기가 열린 장소는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냥 스타디움이었고요. 이 경기장이 지금도 거대하지만 그때는 무려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말 초대형 경기장이었거든요. 20만 명의 관중이 운집을 해서 이미 뭐 우승 세레머니 준비까지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자 브라질은 후반 초반에 선제골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승이 눈앞에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우승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흐름이 뒤집힙니다. 이후에 우루과이가 정말 기적처럼 연속골을 넣으면서 2-1 역전을 한 거예요.
0: 진짜 경기는 아무도 몰라요.
1: 그렇습니다. 20만 명의 브라질 관중이 있는 앞에서 경기가 2-1 역전패. 우루과이의 승리, 브라질의 역전패가 되는 겁니다.
0: 홈구장에서
1: 브라질 축구의 상징이자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마라카냥 경기장에서 20만 관중이 있는 앞에서 관중석 분위기는 정말 충격

0: 들어보면서 또 유니폼 색깔에 역사가 있는 팀이 네덜란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네덜란드 이제 오렌지 군단이라고 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사실 이렇게 경기장에서 보면 좀 예쁘긴 해요 유니폼이. 네, 눈에 탁 띄고.
1: 다른 나라 축구 팬들이 참 좋아하는 유니폼이 그쵸? 네덜란드죠.
0: 저뿐만 아니라 그냥, 모두가 이뻐하더라고요.
1: 네,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 사서 진짜 일상생활에 입고 다니고 싶은 그런 정도인데요.
0: 근데 다른 팀이 진짜 오렌지색이 없는 것 같아요.
1: 그 그러니까 사실 네덜란드는 오렌지하고 상관없거든요. 그 나라는 오렌지가 나오지도 않고 네. 뭐 튤립이 떠올리는데 튤립도 사실 오렌지 색깔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오렌지색이 어디서 나온 건가? 시간을 또 째깍째깍 16세기로 돌려야 됩니다.
0: 네.
1: 당시에 네덜란드는 지금과는 달리 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그리고 프랑스 일부 지역까지 포함한 넓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상업과 무역이 활발해서 부유한 지역이었고 사상적으로도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럼 어땠냐?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스페인 황제가 펠리페 2세라는 사람이었는데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개신교 신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펠리페 2세가 네덜란드를 카톨릭 국가로 만들고자 강제적으로 탄압을 하게 됩니다.
0: 아이고. 그러면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은 개신교를 믿었을 테니까 종교 탄압 같은 걸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종교 가지고 막 전쟁도 하고 많이 싸우지만은 그때는 더 무시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들을 탄압하는 종교 재판이 이어지고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상인들에게는 또 무거운 세금을 막 부과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카톨릭을 믿어라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를 중시한다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발하고 거리로 나옵니다.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고 저항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 짜잔 하고 나오는데 바로 네덜란드를 식민 지배에서 독립시키고 국가를 건립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빌럽 반 오라니에라는 사람이었어요.
0: 오라니에.
1: 네, 줄여서 오라니에 공이라고 불렀는데 네덜란드어로 오라니에가 바로 오렌지였던 겁니다.
0: 오라니에. 오라니에 공. 오감이 사실 독특한데 오라니에. 오라니에. 안기시밀로 오라니에. 공 때문에 이 공 때문에 이제 상징색이 오라니에색, 오렌지색이 됐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라니에 공은 탄압을 받았지만 계속 독립운동을 이끌면서 결국 1581년 네덜란드는 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탄생한 나라가 바로 오늘날의 네덜란드인 거죠. 이 오라니에 공은요, 이후에 네덜란드의 왕이 되고 이 이름이 왕가의 상징이자 국가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렌지색이 이 국가의 역사 자체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색이 된 거죠.
0: 네, 오늘은 또 축구 얘기도 색깔로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를 더 나눠볼게요. 자, 노래 네덜란드 또 오렌지 오레아네 오레아네 공 생각하니까 노래 오렌지 캐러멜의 아잉 듣고 올게요.

0: 오렌지 캐러멜 아잉 듣고 왔고요. 스포츠 뒷담화 오늘 주제 너 상징이 뭐니? 월드컵 출전 팀들의 상징 제2탄 대표하는 색깔 편입니다. 사연은 기자님 소개해볼까요?
1: 네, 조명숙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붉은색을 극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로 길거리 응원을 하다가 남편을 만났거든요. 시청 앞 광장은 인파로 가득했고 다 같이 대한민국
0: 딱딱딱딱딱을
1: 외치면서 난리였죠.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물을 내밀더라고요. 조명숙님의 남편입니다. 저기요, 목 쉬겠어요. 물 좀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그때 받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무튼 그때는 서로 흥분해서 응원을 하다가 치킨까지 같이 먹게 됐고 남편이 먼저 추파를 던졌죠. 추파를 던지는 남편입니다. 다음 경기 때도 같이 응원하실래요? 조명숙님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후훗! 라고 대답했지만 같이 응원을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 결혼까지 이어졌네요. 붉은 악마 빨간색 극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0: 아니 근데 명수님 사연도 참 재밌게 잘 보내주셨어요. 아, 그때 그 물을 받지 말았어야 한다고. 아, 사연 잘 봤고요. 아, 아시아 색깔 한번 짚어볼게요. 네네. 일본은 상징색이 파란색이죠.
1: 맞습니다.
0: 일본 국기에 잠깐만요. 파란색이 근데 없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여기 또 뭔가 또 그 파란색 유니폼 입게 된 또 사연 있나요?
1: 이거를 일본 축구협회에서 물어봤어요. 이게 파란색이 니네 국기 없는데 파란색이 상관없는데 왜 쓰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가 상징으로 파란색을 정해놓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 출발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인데요. 이때 이 세계의 변방이었던 일본 축구 대표팀이 유럽의 강호 스페인을 꺾는 이른바 대이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때는 정말 스페인 축구가 세계를 지배할 때였거든요. 이때 일본 선수들이 입고 있었던 유니폼이 바로 파란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 대표팀이 흰색을 그때 입었다 그래요. 많이 네. 입었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세컨 유니폼 파란색을 입었던 건데 이때 스웨덴 이기니까 이게 뭔가 상징적인
0: 색.
1: 예, 행운의 색 이렇게 남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색을 입고 잘 됐으니까 계속 입어보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졌고요. 결국에는 이게 우리랑 비슷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1982년 멕시코 청소년 월드컵 때 4강을 오르고 나서 붉은 악마라는 별명을 얻게 되잖아요. 이때 우리가 빨간 유니폼을 매일 입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후에는 빨간색이 우리의 상징색이 된 겁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좋은 기억이 유니폼 상징색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그러면 일본은 그때부터 쭉 파란색 유니폼으로 기운을 이어온 건가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대표팀은 잠깐도 말씀드렸지만은 초창기에는 흰색 유니폼을 주로 입었고 파란색은 그냥 보조 색깔로 아주 가끔씩 입던 유니폼이었는데 점점 그때 이후로 파란색 사용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들어서 일본이 축구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이제 프로리그, J리그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사실상 메인 컬러로 자리 잡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일본 대표팀을 사무라이 블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명도

0: 이 시기에 1990년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은 단순한 유니폼 색깔을 넘어서 일본 축구의 상징 이렇게 굳어지게 된 거죠.
1: 네. 사무라이 블루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딱히 이제 뭐 히스토리가 있거나 그런 깊은 사연이 있는 거는 아니었네요.
0: 네. 그러니까 파란색을 상징색으로 정하고 나서는 뭐 어쨌든 일본 축구 대표팀의 공식 입장은 우리는 왜 파란색을 쓰는지 이런 뭐 그게 없어. 이유가 없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공식 입장이고요. 중간에 일본에서도 한번 좀 흔들려요.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쯤에 이 일본 국민들이 이럽니다. 아니 일본 국기색이 빨간색인데 아 빨간색을 왜 안 쓰냐. 그래서 한때 좀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 그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 뛰니까 이 팬들이 우 어색하다. 남의 옷 입은 거 있다. 니네가 무슨 한국 대표팀이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1: 겹칠 수 있으니.
0: 게다가 또 일본 축구하면 또 그 당시에는 한국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한국과는 차별을 두자. 그래서 계속 파란색 유니폼을 입게 되고요. 어쨌든 팬들도 이 당시에 이미 파란색이 익숙해졌던 거고 계속 입다 보니까 상징이 된 대표적인 색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 색깔편은 쭉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퀴즈 내주실까요?
0: 네, 월드컵 축구의 국가별 상징 색깔을 짚어봤는데요. 네덜란드의 역사적인 사연이 담긴 상징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1번 오렌지색. 오렌지.
1: 오렌지.
0: 2번 빨간색. 빨간 맛 궁금해 허니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맛. 아 진짜.
1: 네. 오늘 잘하셨어요. 샵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권리안은 무료. 이성훈 기자님 오늘도 즐거웠고요. 다음 주에 또 노래 많이 해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와, 건강한 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3: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4: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월드컵 축구의 국가별 상징 색깔 짚어봤습니다. 네덜란드의 역사적 사연이 담긴 상징 색깔은 무슨 색이었을까요? 1번 오렌지 색이 정답이었습니다. 오렌지 군단, 오렌지 색.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자, 2부 마치고 3부 내 마음이야 넘버 7 투머치 파트너 박슬기 씨랑 같이 들어갈게요. 여러분 무조건 기대세요. Stay tuned!

0: 어린 시절 최동일 씨의 꿈은 좀 특별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되고 싶었던 거죠. 비행기가 되고 싶었던 소녀는 영상을 만드는 청년으로 성장했고 자연스럽게 드론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의 매력에 빠진 그는 영상 표현의 확장을 위해 드론 자격증을 취득했고 실제 촬영 현장에 투입되면서 업무 영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드론 자격증 덕분에 동일 씨는 마침내 하늘을 나는 꿈을 이룬 셈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인쇄

0: 것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 매력 특별시

0: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2: 육수,
1: 30가지
2: 소스,
1: 90가지
2: 재료에
1: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4: Good morning,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좋은 아침에 김영철의 파워FM. 토요일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현정님이 오늘부터 주말에도 아침 7시부터 모닝콜로 철파엠 자동재생을 루틴으로 설정해두었어요. 아침부터 철업디 목소리로 시작하니 너무 좋네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3부는 더더더 이제 재미난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다 듣고 와서 슬기슬기 박슬기 씨와 내 마음이야 넘버칠 아시죠? 흥대결 아시죠? 승패가 중요하지 않은 이 흥대결 펼쳐볼게요 여러분. Stay tuned.

0: 빅마트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0139번님이 2주 전 방송에서 슬기 언니의 추임새 얼라리요 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오늘도 얼라리요 한번 들려주세요. 슬기슬기 박슬기씨 어서오세요.
4: 얼라리요? 안녕하세요 박슬기입니다.
3: 와 얼라리오의 여운이 오래 갔었어야 했는데 지난주 조이런 씨가 오는 바람에
4: 그래 딱 묻혔네. 에, 맞아요.
3: 수리수리 독수리 오시다 가셨는데 아니 네. 우리가 얼라리오 이게 어떻게 하다 시작이 됐죠?
4: 아 이게 그 추임새 추임새 얘기할 때 그 리액션 할 때 오 그랬구나 얼라리오?
3: 에이 약간. 누가 그렇게 해요.
4: 그렇죠 이렇게 아이, 되면서
3: 얼라리오?
4: 이런 게 있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다들 저항 받았죠. 제가 그렇죠. 그 누가 그렇게 하냐. 저는 실제로 그런 적이 있고 에. 그래서 이제 좀 동의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린 건데.
3: 하긴 뭐 예,
4: 좀 많이 혼났죠.
3: 아니요. 뭐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이다도 씨 선배님도 올라라
4: 올라라
3: 올라라.
4: 그렇죠. 다 그리고 또 우리 크리스티나 언니는 그러시구나. 다 아. 자기만의 있는 거예요. 그 컨텐츠가.
3: 저 그거 안 하려고요.
4: 목이
3: 그거 14번 했는데 목이
4: 긁혀요.
3: 목 쉬시는구나.
4: 그거 어떻게 하는 걸까? 크리스티나는 절대 안 쉬어요.
3: 우리는 나는 목이 좀 긁어야 되더라고요.
4: 저도 긁죠.
5: 시어머님 김정지 아씨께서
4: 계속하세요. 왜? 목이 아프다면서.
5: 아프시구나. 아.
3: 근데 요 정도까지 하면 괜찮은데 이걸 열 몇 번을 끊어 그냥 목 쉬더라고요.
4: 그러니까 아파요. 이게 네. 목을 긁으면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리스티나 씨 성대는 진짜 튼튼한 거예요.
3: 얼라리요?
4: 얼라리요? 얼라리요?
5: 크리스티나
3: 씨는 안 계시지만 우리 박슬기 씨와 내 마음의 넘버즈 그러면 슬슬 시작을 해볼까요?
4: 좋습니다.
3: 참여 방법 노래 불러야죠. 원, 투, 드레이
4: 사야 사야 사야 사야 꼬물 꼬물 꼬물 꼬물 돌아따따 헤이 저 돌아따따 안 되나 요새 빨간불 오 가리 가리 또 가리 가리 헤이 너에게 막가리 막가 하 말하면 어떨 수리 수리 하 수리 수리 하 네 우리 또 다음 주까지는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 혜련 언니가
3: 떨까 떨까가 마무리 안 돼서 말하면 수리 수리

0: 어, 왜냐면 박자가 안 맞아요. 말하면 어떨까? 수리수리 안 맞잖아요. 네. 말하면 어 수
1: 말하면 어떨 수리수리
0: 떨까지 내야 됐었구나. 예. 자, 김용철의 파워 FM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토요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와 노래 일곱 곡 이유까지 정해서 남겨주세요. 방송 중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 오늘은 신영 주님의 사연입니다.
0: 어, 그건 뭐예요? 어,
1: 없어요 지금. 아. 신영, 신영이로 가야 되나?
0: 김신영 씨.
1: 네, 네. 아, 이름이 영주 씨라.
0: 맞아요, 우리 영주 씨.
1: 영주님.
0: 자,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물건을 정리하려고 보니 채소 마켓만한 게 없더라고요. 어허. 그 말밥 있잖아요. 으흠. 네, 어쩌다 빅딜이 성사된 날엔 그날 치킨 파티 예약이죠. 그래서 제가 채소 마켓을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유형을 정리해서 차트로 뽑아봤어요. 이번 주 주제
1: 중고거래
0: 중고거래 이러지 마세요. 내 마녀 넘버 7.
1: 아, 맞죠?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근데
0: 그거 맞죠?
1: 네 글자가 된다고 해서 왜 당황하시죠?
0: 아, 왜냐면 네 글자로 뭐 되는 게 있나 해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1: 중고거래 중고거래
0: 그게 더 맞는데요?
1: 이러지를 마세요. 뭐, 노래야 많죠.
0: 그렇죠.
1: 슬기 씨가 사실 치즈마켓 이용을 자주 하나요?
0: 아,
1: 요즘도?
0: 저는 실제로 지금 그 말밥 마켓에 지금 제가 팔아서 받은 적립금이 10만 원이 있어요.
1: 아직 계속. 안 쓴.
0: 아, 그렇죠. 왜냐면 그걸로 이제 또 제가 필요한 걸 사야 되니까 거기서 그냥 빼지 않고 놓고 있고 9만 3천 얼마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야, 가서 보니까.
1: 주로 이제 육아용품인가요?
0: 그래요. 육아용품이 많고요.
1: 본인 거는?
0: 제 거는 거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애기들 책 많이 사요. 책 많이 사는데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정리하시는 업체에서 왔거든요. 어. 그래서 하는데 책 버릴 거 없으세요? 다 버리고 싶은데 근데 아직 다 못 읽었어요. 그러면서 어, 이제
1: 나도
0: 못 버렸거든요.
1: 책 같은 거 한번 해도 되겠다. 저는 책은 이제 도서관에 반납하거나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0: 맞아요. 책도 어. 근데 어린이 도서는 정말 잘 팔리고 잘 사고 이제 어. 이러거든요. 근데 어른들 거는 도통 팔리질 않더라고요. 보면은 한 달 전에 끌어올렸더라고요. 끌어올리기.
1: 네. 아, 그래요?
0: 그래도 그대로 있어요.
1: 아, 오늘 신영준이 만든 차트. 중고거래.
0: 아, 중고거래. 이러지 마세요.
1: 내 마음이야 넘버 7. 첫 번째 곡은요. 내가

0: my heart. 자, 첫 곡은요 2AM의 노래예요. 약간 댄스 있어요. 잘못했어요. 자, 거래할 때 금액을 잘못 입금해서 일을 한 번 더하게 하는 유형 꼭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잘 좀 입금하지 2만원짜리를 20만원 입금하고 18만원 돌려달라고 톡 오면 이거 얼라리요? 정말로 귀찮아요.
1: 얼라리요? 얼라리요? 딱이네.
0: 예, 이때가 딱 얼라리요 써야 될 상황이네요.
1: 사실 2,000원 보내도 짜증나고.
0: 그렇죠.
1: 아, 2,000원 보내면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지인데.
0: 잘못 보내는 경우가 진짜 덜어 있더라고요.
1: 공 하나 이런 경우는 다 한 번씩 뭐 살면서 한 번쯤 없었겠어요?
0: 맞아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진짜 더블 체크 많이 해요. 제가 이런 거 실수로 잘못 보낸 적 되게 많거든요.
1: 그럼요.
0: 그래서 잠깐만 공이 하나 둘 세 개인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입으로 세요.
1: 이건 진짜 말 잘했어요. 두 번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0: 맞아요.
1: 더블 체크. 항상
0: 맞아.
1: 저도 보내고 나서 또 한 번 더 보고 보낼 때도 또 보고 계좌번호도 보고.
0: 보내고 나서 보면 늦어요. 보낼 때 봐야 돼요.
1: 네, 뭐라 그랬어요?
0: 보내고 나서 또 보고 하셨는데 네. 보내고 나서 보면 늦죠. 그렇죠?
1: 막 던지는 얘기.
0: 예, 예. 아니, 보내기 전에 봐야 돼.
1: 보내고 나서도 한번 확인한 적 없어요?
0: 아, 그렇죠. 보내고 나서도 잘 보냈나?
1: 보냈구나. 그렇지. 이 의도로 한 건데.
0: 봐야지, 봐야지.
1: 보내고 나서 확인한 게 늦었다뇨.
0: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더 보고 잘 보냈네 확인이 돼야지 안심. 그렇죠.
1: 그렇지. 아우 또 18만 원 그 돌려달라고 하면 또
0: 아, 그 너무
1: 이 분도 또 다시 또
0: 맞아요. 또 너무 좀 약간 죄송하죠 너무. 네 맞아요.
1: 그래도 직접 만나서 안 주는 게 어디예요.
0: 문고리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저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양해 구할 수 있죠.
1: 그렇죠. 네. 두 번째 노래는 그럼 뭘까요? 아주 작은
0: 눈빛 하나로 클랩 your hands 머리 위로 박수 가면서 나를 보고 우리 좋아 좋습니다.
1: 아 지금 우리 상윤 PD가 먼저 했는데 태연도 올리고 자 지금 우리 수현 작가도 올리고 지금 지은 작가랑 컴퓨터라고 해서 못 올리고 있고요. 아 올렸어요. 자 우리 용주 PD만 못 올려. 용주 PD는 못 올려. 지금 콘솔을 잡고
0: 그렇죠.
1: 있었기 때문에
0: 어쩔 수 없습니다.
1: 아니요 용주 PD 안 올리셔도 돼요.
0: 저희가 이런 건 이해해 드리죠. 또 아니, 그렇게 야박하게는 안 해요.
1: 이해를 또 안 하면 우리가 또 어떡할 거예요.

0: 콘솔을 잡고 있는데.
1: 그쵸? 네. 태자자의 타임이란 노래예요. 2시엔 안 된다. 6시에 됐다가 또 안 된다. 다음날 11시 어떠냐. 난 시간 맞추기 힘들면 택배로 받으면 될 걸 왜 자꾸 시간을 바꾸시는 거예요.
0: 아, 나 이거 잠깐 택배 말고도 나 약속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출연 같은 거 할 때도 네. 너튜브 하다 보면
1: 그쵸.
0: 뭐 오늘 이번 주 화요일 된다 그랬다가 또 수요일 오전 어떠냐 수요일 내가 라디오가 생방 있는데
1: 그렇죠.
0: 아 그럼 다시 화요일로 할게요. 아, 주말 혹시 돼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1: 진짜 너무 마음이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약속인데 아무리 뭐 마켓으로 중고 거래라도 이거 약속은 약속인데 자꾸만 왔다 갔다 하면 아 이게 진짜.
0: 야 나 친한 친구랑 목욕 가기로 했다가도 야 이따가 4시에 갈래? 어? 야 내일 갈래? 아 내일? 근데 그래 처음에는 너 그래? 난 어차피 내일도 가니까 이제 또 아니야 원래대로 가자면 짜증나 안 나?
1: 맞아 짜증 나는데 근데 친구니까 또 편하게 그렇게 하는 그치, 경우가 더러 있죠.
0: 이건 친구지만 이거는 친구가 아니고 이건 일이잖아요.
1: 근데 이거는 일인데
0: 이런 경험 있어요?
1: 전 너무 많아요. 제가 왜냐면 그날 갑자기 애가 열이 나. 그러면 또 갑자기 바꿔야 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열이 나는데 또 신랑이 일을 하러 가요. 그러면 내가 얘를 100% 케어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기가 아파서요. 그러면 또 다 이해를 해주셔.
0: 그럼 또 여기도 또 그런 사정이 있겠다.
1: 그치 또 사정이 있을 뭐 거예요.
0: 가족의 아이가 아프거나
1: 갑자기 야근을 한다거나. 예.
0: 이게 참 이게 뭐 우리가 좀 참아야 될 것도 많네요. 이거 중고를 할 때.
1: 그래서 제 여동생도 죄송해요. 제가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일이 갑자기 많아져요. 제 여동생도. 그래서 제가 한 시간 좀 늦게 갈 것 같은데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5천 원 빼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돈도 빼드리겠다 그랬대요.
0: 그랬구나.
1: 근데 또 그분이 아니에요. 그냥 다 드릴게요. 이러면서 또 기다릴게요. 이러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여동생 미혼이잖아요. 잘생겼디? 그랬더니 근데 너무 젊어. 이러더라고요. 아쉽게도 러브라인은 성사가 안 됐어요.
0: 그래요?
1: 드라마틱할 뻔했는데.
0: 했는데. 네. 오늘 내 마음 여러분 주제 차트 주제가 중고거래.
1: 중고거래 이러지 마세요. 헤이!
0: 이잖아요. 슬기 씨, 네. 가끔 이제 인터넷 보면 중고거래 하다가 지금 방금 딱 얘기했던 것처럼 눈 맞은 썰,
1: 어머,
0: 친구나 연인이 된 썰 이런 것도 사실 있긴 있죠.
1: 저는 근데 이
0: 여동생이 됐으면 너무
1: 맞아요.
0: 좋았는데.
1: 근데 중고거래 자체를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트라이를 많이 했던지라 사실 이렇게 연으로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0: 슬기 씨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주변에 실제로 그런
1: 주변에
0: 에피소드.
1: 근데 제 여동생도 진짜 열심히 물건만 팔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 네.
0: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오늘 문제 주제 이거로 가볼게요.
1: 우리 만남은
0: 우연이
1: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0: 얼라리오.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어. 중고거래 하다가 얼라리오 만난 인연.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얼라리오. 고릴라는 무료리야.
1: 무료리요?
0: 소개되신 모든 분들 분 중에서 몇 분 선정해서 Zipwire 이용권 보내드리고.
1: 이거는 약간 영자 언니 취임새구나. 얼라리요?
0: 그래 얼라리요. 그러면 그것은 퇴사자의 얼라리요 타임. 노래 듣고 오는 거 아니에요?

0: 태사 나 타임 듣고 왔고요. 토요일에 함께하는 노래 차트 어떤 코너죠?
1: 내 맘이야 넘버 7 잡아 차트 한번 잡아.
0: 오늘 내 맘의 넘버 7 신영주님이 보내신 주제
1: 중고거래 중고거래 이러지 마세요.
0: 후, 세 번째 차트 음악은 이제 뭘까요?
2: Follow, 따스해져가는 그 손길 변함없이 나는 여기
3: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Hey, hey, hey.
0: 그렇게 시끄럽게 소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3: 아, 마지막이니까. 어. 예, 끝부분. 세 번째 곡은요, 윈터 앤 닝닝의 Once Again이에요. 한 번만요, 한 번만 더 깎아주세요, 네? 계속 깎아달라는 조르는 비매너 유형 꼭 있더라고요. 깎아도 정도껏 깎아야지. 진짜 너무 양심 없이 깎으면 안 팔고 싶어져요.
0: 아, 그 너무 또 깎으면.
3: 맞아요. 저도 이게 좀 얼굴이 없는 상황이다. 얼굴을 서로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혹시 조금만 빼주실 수 있나요? 이런 걸 저도.
0: 누군지 모르니까. 제 턱부터 깎으세요 그러면.
3: 그런 적은 없어요.
0: 그렇죠. 그런 적은 없죠. 예. 저도 잘 아이가 안 해봐가지고.
3: 아 진짜?
0: 깎아달라고 했는데. 아니 저 턱부터 깎으세요. 뭐 이러면.
3: 그럼 재밌겠다.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예.
0: 본 적이 없으니까.
3: 아니 저도 한번 그 조금만 빼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실례되지만.
0: 뭐 근데 이렇게. 한 번쯤은 첫 번째는 다 트라이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시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뭐 깎아달라고.
3: 물어보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미 많이 내린 거라서요. 그럼 더 이상 깎기가 너무 힘들죠.
0: 이것도 어떤 그거겠네요. 네. 또 관계 속에서는 어떤 약간 마케팅, 비즈니스 마케팅.
3: 그렇죠.
0: 전술, 되게 전략 되게 잘 짜야 되겠네요. 내가 팔기 위해서 네. 높은 가격 책정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3: 그렇죠.
0: 너무 또 낮게 하면은 또 안 되고.
3: 아, 너무 낮게 하면은 또 다들 달라붙어서.
0: 아, 또 달라붙고.
3: 네, 너무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높은 가격에 되팔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딱 그 적정선을 유지해서 다른 사람이 파는 거를 금액을 보고서는 나도 그 비슷한 금액으로 파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3: 네.
0: 아, 오늘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중고거래에 대해서.
3: Yep.
0: 네 번째 차트 음악은 뭘까요?
2: 지나간 것은
3: It's your time.

0: 저녁에 걱정 말아요 그대예요. 아, 이 노래 원래요. 중간중간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예. 자, 가끔 안 쓰는 명품을 팔 때가 있는데요. 그때 진품이라고 보증서 보여줘도 계속 의심하고 걱정하는 유형 있더라고요. 그 걱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정도껏 하셨으면 좋겠어요.
1: 아니, 이거 뭐지? 보증서까지 보여주는데도
0: 보증서 보여주고 이제 다 찍어서 보여주는데도 저 같은 경우엔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이제

0: 제가 너무 사이즈를 큰 걸 산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안 맞아서 거의 새 거를 제가 내놨어요. 그랬더니 고속터미널 S백화점에 가서 확인 받은 후에 제가 사도 될까요? 이런 적도 있어요. 같이 가서 동행 후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또 그렇게 나오니까 또 너무 진짜 같았는지 아니면은 큰 금액이 이제 좀 약간 이제 부담이 됐는지 갑자기 불발.
1: 안 하시겠다고.
0: 예.
1: 그렇게 나오는데도.
0: 맞아요. 이게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반대로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강남 S백화점 가서 네. 제가 해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파는 분이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0: 아니 그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흔쾌히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아유 참 이렇게 명품 거래도 되게 좀 위험하기도 하고
1: 네네.
0: 서로 믿어야 되니까 또. 네, 맞습니다.
1: 어쨌든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0: 네.
1: 오늘 철가로 신영주님이 보내신 주제
0: 중고거래 이러지 마세요.
1: 내 마음의 넘버치 오늘 철가루들에게 선물 팍팍 나누리는 내 맘 퀴즈 갈 건데 첫 번째 퀴즈 풀어볼까요? 슬기씨.
0: 네, 오늘 차트 네 번째 노래는요. 이적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였습니다. 우리 이적씨 그리고 김진표씨가 얼마 전에 완전 패닉으로 돌아와서 패닉 컴백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언제 써? 나 몰랐어. 저도 진짜 가고 싶었는데 이게 진짜 티켓팅이 어마무시하게 또 어려웠대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지난 1995년에 패닉을 널리 알렸던 히트곡이죠. 지금 그 곡의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제목을 맞춰주세요.

0: 부분이 하이라이트거든요. 자, 지난 1995년에 패닉이 부른 이 노래 제목 뭘까요? 1번 달팽이, 2번 골뱅이, 3번 곰팽이.
1: 정답 맞추신 분 중에서 다섯 분 뽑아서 수수수수부커리 입소드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 자, 3부 끝곡으로 윈터 닝닝의 Once Again 노래 들으면서 3부 마치고 4부 돌아올게요. Stay tuned!
0: Don't go anywhere!

생명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산소. 하지만 농도에 따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농도가 낮으면 질식의 위험이, 농도가 높으면 화재의 위험이 따르는 거죠. 밀폐 공간에서는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산소는 물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메탄 같은 가연성 가스까지, 이 다섯 가지가 사고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스 감지기는 똑똑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 오래 가스를 모두 감지해야 하니까요. 단 하나의 가스도 놓치지 않고 단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안전은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1: 생활정보.
2: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권장하고 있죠. 아기들의 생애 첫 이유식에서 빠지지 않는 게 부드러운 쌀미음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 필수지방산,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된 단일식품으로는 완전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라이신 함량이 다른 곡류보다 약 2배 많아 뼈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소중한 내 아기에게 가장 순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쌀 이유식 한 그릇에 가득 담긴 것 같죠? 쌀은 곧 사랑입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일하다 들으면 매번 빵빵 터져서 케이크 만들다가 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1: 어머!
0: 그랬어! 수정하느라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1: 아우, 진짜로. 우리 1948님 제빵 사신가 보다.
0: 마지막에 그 진짜 뭐 레터링 할 수도 있고.
1: 그렇죠.
0: 정교하게 뭐 이제 뭐 딸기 등등 올려야 되는데.
1: 우리 1948님 어느 케이크 집인지 제가 한번 방문하고 싶다.
0: 다음에 한번 슬쩍 알려주세요.
1: 네.
0: 아침에 또 우리 베이커리 하시는 분들, 제빵사분들
1: 많이 뭐 들으시죠.
0: 분들 많이 들어주시니까.
1: 왜냐면 그 시간이 딱 빵집 오픈하기 전에 구워야 될 시간이거든요.
0: 그럼요. 한참 지금 바쁠 시간이에요 지금.
1: 맞아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더럽힐 순 없고 우리가 또 신나는 그 기운을 전해서 케이크 네. 만드는데 지치지 않으시라고
0: 그렇죠.
1: 조금 더 기운을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1948님 사랑해요. 네, 베프.
0: 아오. 자 그러면 우리도 더럽힐 수는 없으니까 더 웃겨야죠.
1: 그럼요.
0: 슬기 박슬기 씨, 아까 3번 문제 주제가 중고거래하다가 만난 인연.
1: 오.
0: 하나씩 볼까요?
1: 1010님 자격증 합격 후 남은 책을 싸게 중고 앱에 올렸어요. 바로 연락이 와서 구매자를 만났는데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오신 중년벌의 형님이 커피를 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그 형님이 저와 너무 비슷한 면이 많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0: 아 이걸 참 이거 재밌다 이렇게.
1: 아, 너무 좋다.
0: 인연이 되어서 또 친구가 되고.
1: 맞아요. 네. 아니, 저도 그 구명조끼를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애기 거. 네. 애기 구명조끼 사러 갔는데 그쪽도 그 구명조끼를 입던 애기랑 나온 거예요.
0: 그치.
1: 한 7살 8살 돼 보여요. 저는 애기 5살 때 구명조끼를 산 건데 아니 무슨 과자 봉투를 막 간식 봉투 있잖아요. 그걸 한가득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0: 네.
1: 그 5,000원짜리 구명조끼 사는데 그래서 그게 더 비싸겠어. 그거를 막 건네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뭉클한 거예요. 그때 제가 또 육아로 되게 지쳐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지금 애기가 차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빨리 가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감사하다고 그러고서는 저기 별점 많이 드렸죠.
0: 그래 그래. 아니 또 이런저런 얘기 나도 보니까 또 이제 뭐 커피도 사주시고.
1: 맞아.
0: 또 인생 또 선별해서 이제 뭐 또 이런저런 좋은 얘기도 들으셨나 보네요.
1: 따뜻해요. 따뜻해.
0: 0700번님은 채팅으로는 네 아니요만 하던 정말 무뚝뚝한 판매자분을 만났어요.
1: 네네.
0: 근데 하필 비오는 날 지하철역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물건을 건네주시면서 비오는데 고생하셨어요.
1: 어 심쿵하는데?
0: 라며 슬쩍 비타민 음료를 이렇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1: 어머.
0: 어, 그 무심한 듯 다정한 모습에 반해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연락처를 물어봤고요.
1: 어머.
0: 이제는 퇴근길을 매일 마중 나오는
1: 어머.
0: 다정한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1: 아! 오, 야 이렇게 로맨스가 시작되는구나.
0: 슬기 근데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혼 전이라면
1: 네.
0: 이런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1: 와 나는 근데 연락 내가 먼저 못할 것 같은데 용기가 대단하신데 0700님
0: 진짜.
1: 와 진짜 대단하신 거야.
0: 아니 그러니까 지혜도 동생도 그 좀 나이 차이가 나던데
1: 걔는
0: 아,
1: 그런 그릇이 못 돼요.
0: 아 오히려
1: 걔는 절대 쟤는 걔는 제 여동생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잘 그런 걸 못하고 근데 저는 그 날씨가 주는 그 무드가 또 있잖아요.
0: 아, 그래
1: 비가 오잖아요.
0: 다 열렸어 지금 비가 오는데
1: 그렇죠. 근데 되게 무뚝뚝했는데 오더니 갑자기 비 오는데 고생하셨어요. 와 미쳤지.
0: 하고 비타민 음료 주는데 어머 이제 호감 상승.
1: 그쵸?
0: 용기가 나왔겠지.
1: 와.
0: 비가 오니까. 저기 연락처 혹시.
1: 쉽지 않으셨을 텐데.
0: 대단하다. 아니,
1: 저도 제 신랑한테 먼저 제가 사귀자고 고백을 했거든요.
0: 방금 아까 본인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본인도 그렇게 해놓고.
1: 아니 근데 저는 원래 조금 알던 사이였고 여기는 지금 생판 모르는 사이잖아요. 어쨌든 대단하시고 예쁘게 잘 만나셔가지고 진짜 결혼까지.
0: 사람은 용기를 내야 되는 거군요.
1: 맞아요. 8300님 8090 시절 그때 저는 홍콩 영화 속 주윤발 유덕화 장구경을 좋아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수집했어요. 그때 동네 여고 학생에게 영웅봉사 테이프를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전원일기가 녹화된 거 있죠. 나중에 우연히 마주쳤을 때 말했더니 진짜 너무 미안하다고 언니가 할머니 보여준다고 그 테이프에 또 녹화를 했다고 환불해준다길래 그냥 빵 사달라고 해서 빵집 데이트를 했고요. 그게 인연이 되어 지금 아내랑 잘 살고 있네요. 아니 뭐야 다들 이렇게 아니 이거 중고거래로 결혼까지 이렇게 꼬리니에요 원래?
0: 야 옛날에 이렇게 막 진짜 우리 비디오 테이프 사가지고 녹음 녹화했는데 또 재 또 덮어 씌우고.
1: 우와 맞아 원래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 많이 하잖아요.
0: 옛날에 진짜 VHS.
1: 맞아.
0: 저 때까지만 해도 데뷔했을 때 예능 다 이제 녹화해놓고 집에 가서 보고 그랬어요.
1: 맞아요 저 때도 그랬어요. 어. 저 2004년 데뷔니까 그때 저 팔도 못 찬 가수왕 나온 것도 제 여동생이 다 녹화를 해놨어요 지금 집에 있는.

0: 선생님, 그러면 우리 2000년 초반까지는 비디오방도 있었고.
1: 그럼요.
0: 비디오 빌려보고.
1: DVD방 있었어요. 만화책이랑 DVD 같이 빌려주는 곳. 근데 어쨌든 그 여고생과 또 결혼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너무 따뜻한 사연이네요.
0: 아, 오늘 부러운데요.
1: 네.
0: 아, 오늘 중고거래하다 만난 인연 쭉 봤는데 소개된 분들께는 모두 집 와이어 이용권 드리고, 아쉽게 소개가 안 됐어도 문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중에서 추첨 통해서 더 보내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럼 차트 만나보기 전에 3부에서 내드렸던 첫 번째 내망퀴드 정답 발표해야 돼, 슬기 씨.
1: 네, 지난 1995년 패닉이 부른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되는 거였죠. 정답은 1번 달팽이였습니다.
0: 자,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 역시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찰가루 신영주님이 보내신 주제,
2: 중고거래 중고거래 이러지 마세요.
1: 하이.
0: 남의 많이 남받지.
1: 하이.
0: 다섯 번째 곡은
1: 하이.
0: 어떤 거?

0: 와 김현정 소찬이 와 진짜 에일리 아
1: 트로이카
0: 힘들어 네.
1: 자 김현정 언니의 멍이죠. 환불 안 된다고 기지에 놨는데 실컷 쓰거든 다 돌려라. 며칠 있다가 환불해달라는 유형. 대체 중고거래에 환불이 어딨어요?
0: 아 중고거래는 환불이 없나요?
1: 없어요. 왜냐면 코멘트에 항상 달아요. 중고거래 특성상 교환 환불 안 됩니다.
0: 아 이미 이제 딱 팔면 끝이네요?
1: 그렇죠.
0: 거기서?
1: 그렇게 됐는데 저는 한번 환불을 한 적이 있어요.
0: 아, 쓰기 전에 요청했나요?
1: 네. 제가 요청했어요. 왜냐면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진품 가품이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팔 때 진품처럼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품인 줄 알고 샀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가까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진품이.
0: 딱 봤더니.
1: 네. 그래서
0: 전화를 했어요.
1: 죄송한데 그거
0: 전화예요 아니면 아까 뭐 이제 일단
1: 챗이죠, 챗.
0: 챗으로.
1: 맞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이거 파실 때도 다른 뭐 언급이 없으셨고 가격도 진짜 가격으로 제가 샀거든요.
0: 네.
1: 진짜 가격인데 중고 가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환불이 필요해 보입니다.
0: 이게 되게

0: 진짜를 산 줄 안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인 거라 뭐 제가 이렇게 막 원망은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잘 바꿔주시고 다행히 저는 진품으로 샀어요. 이제.
1: 오,
0: 예,
1: 다행이에요.
0: 맞습니다.
1: 아, 슬기 씨는 이 코너에 진짜 에피소드가 많네요.
0: 아, 많아요. 지금 아직 더 있어.
1: 오늘 슬기 씨까지 없었더라면 네. 계속 저는 그래요. 환불이 안 돼요.
0: 환불 원래 안 돼.
1: 계속 질문만 했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자, 그렇다면 다시 또 오늘 주제 중고거래 이러지 마세요. 내 맘에 넘어질 다음 곡은요.

0: 자, 장기하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정말로 성격 급하신 분들 만난 적 있습니다. 채팅 나누자마자 10분 만에 초스피드로 날아오셔서 거래 끝. 세상에 저렇게 빠지려는 사람도 있구나 싶었어요. 이분은 진상은 아니었고 그냥 신기했어요.
1: 급한 분. 거래 지금 바로 만날까요? 10분 만에 나오세요. 끝. 안녕.
0: 진짜 바이바이. 최고야. 나는 근데 솔직히 우리 중고거래 할 때는요. 빨리 처분하고 싶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1: 그렇네요.
0: 거의 그래요. 오늘 안에 거래 안 되면 폐기합니다. 이런 글이 되게 많아요.
1: 아, 그럼 또 다 달라들겠네요.
0: 다 달려들어요. 좋아요 다 누르고. 근데 이렇게 10분 만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땡큐죠.
1: 그렇지.
0: 네, 근데 너무 급한 느낌이 있어서 아마 오늘 사연자분은 좀 놀랬다 신기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1: 뭐 진상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0: 아니요. 근데 빨리 와서 가져가시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 집 앞에도 정리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가구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려놨는데 이게 새 상품인데 가구다 보니까 어쨌든 큰 차를 불러야 돼서 다들 고민을 하더라고.
1: 그럼 그 사진 다 얌, 옆 이렇게 다 찍어서 올려놨어?
0: 그렇죠. 사이즈 몇이고 이런 거 다 재가지고 올리죠. 근데
1: 사이즈가
0: 이게
1: 얼만데?
0: 사이즈가요?
1: 책 넣을 수 있는 거야?
0: 책 넣을 수 있는 거 필요해요?
1: 그러니까 나
0: 하얀 색깔인데.
1: 한번 보여줘 봐.
0: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책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1: 뭐 들어갔지?
0: 가만 있어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저 일단은 온도 말씀드릴게요.
1: 그럼 이렇게 온도. 할게요. 네. 김현정 멍 듣는 동안 제가 하얀 그 선반을 좀 보고
0: 한번 보세요.
1: 한번 여러분 또 어떤지도 알려드리면서.
0: 저 일단 51.6도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1: 오 그래요?
0: 51.6도.
1: 알겠습니다. 노래 일단 듣고 올게요.

0: 자, 김현정 멍 듣고 왔습니다.
1: 아, 불발됐어요.
0: 네. 하나는 지금... 이제 아이들 독서하는 네. 건데 그거는 아이들 읽기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1: 너무 귀여워요. 저희 그 첫째 소예가 거기 앉아서 책 많이 봤어요. 그림도 많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둘 다 책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안 써서 제가 내놨는데 아, 생각보다 연락이 잘 안 오네요.
0: 어쨌든 어느 뭐 또 한번 올려놓아 보시고 네. 또 쓰기실까 한번 또 그 선반 네, 한번 네, 잘 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예 예. 한번 네. 봐주세요 여러분들.
0: 다음 주까지 꼭
1: 좋은.

0: 소식 있길.
1: 예. 그러길. 자, 그렇다면 매주 토요일은 여러분이 직접
0: 짠
1: 노래 차트잖아요. 내 마음의 넘버 7 여기서 내 마음 퀴즈 두 번째 퀴즈 풀어볼까요? 두 번째 퀴즈는 보기 전쟁이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1: 엄격한 3초 시간 제한이 있고요. 3초 안에 다음 보기를 말하지 못하면 아웃.
0: 아하.
1: 준비되셨나요?
0: 예스.
1: 쇼 끝은 없는 거야. 후. 보기 전쟁의 두 번째 문제 제가 내드리죠.
0: 가세요.
1: 오늘 차트 두 번째 노래 태사자의 타임이었죠. 태사자는 데뷔 당시 NRG와 라이벌 구도를 이루면서 시작부터 주목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
0: 예?
1: 심지어 데뷔곡인 도의 뮤직비디오에 배우 김희선 씨가 출연하면서 화제를 모았다고 하는데 오, 그 뮤직비디오 오,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죠?
0: 예.
1: 아무튼 그래서 지금 태사자의 데뷔곡 도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가사 중 한 단어가 꼴꼴로 가려져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0: 아, 이 노래 알지.

0: 이 노래. 자 그럼 여러분 꿀꿀에 들어갈 가사 들으셨나요?
1: 네.
0: 1번 웃으면 더 큰 웃음 웃겠다.
1: 아하.
0: 2번 걸음 더 큰 걸음 웃겠다.
1: 아.
0: 땡음 음으로 끝나는 네. 두 글자.
1: 그쵸?
0: 으흠.
1: 네. 자 세 번째 갈게요. 소음.
0: 아 소음 있죠.
1: 소음 진짜 조심해야 돼. 층간 소음.
0: 자 아이들 그 공부할 때 자음 이런 거 공부시켜야 되죠. 자음.
1: 아 자음. 아유 자음 물론이고 모음도 시키죠. 모음.
0: 아 자, 모음 자음 모음 다 하려고 했는데.
1: 네.
0: 그럼 6번은 길음.
1: 기름역.
0: 기름역 있잖아. 기름.
1: 기름역. 그쵸? 오케이. 기름역. 자.
0: 3.
1: 아, 2. 수음. 마이크 수음이 잘 돼요? 라라세세 라세. 되네.
0: 자, 그럼 저는 8번인가요?
1: 네. 셋, 둘, 하나.
0: 내음.
1: 내음새.
0: 내음.
1: 내음. 내음.
0: 내음 되나요?
1: 내음. 된대요.
0: 내음이 돼요?
1: 내음새를 맡아보니까 과음하신 것 같아요. 과음.
0: 아, 경음. 경음.
1: 경음.
0: 어.
1: 경음 좀 약간 그 뭐지? 조용한 음.
0: 가벼운 음, 경음.
1: 가벼운 음. 그러면 중음도 되겠네요. 중음. 무거울 중.
0: 그럼 장음.
1: 아, 장음. 아, 장음.
0: 장음은 왜 안 돼요?
1: 그만해요.
0: 네, 장음이 안 돼요?
1: 송 PD님이 예, 그만하라고.
0: 아, 이제 그만.
1: 너무 장음까지 가면 단음 또 나와야 되니까.
0: 아니, 방금 유가
1: 유가 없어.
0: 자를 때 됐다고. 아니, 그게 죄를 진 게 아닌데. 장음이 원래 네. 안 돼요가 유가 있었는데 그냥 이제 자르라고.
1: PD님이 맺고 끈 음이 좋으시네.
0: 아,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단음에서 짝일 걸.
1: 그러게요. 네.
0: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리야 무료니까 정답들 보내주시고 다섯 분 뽑아서 쑥 엔젤미 세트 드릴게요. 오늘 내 맘의 넘버 2에요.
1: 중고거래 중고거래 이러지 마세요. 후.
0: 내 맘의 넘버 2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뽑으신 노래는 뭘까요? 음악 주세요.
1: 그냥 한번 불러봤어.
0: Just.
1: 자 그렇죠. 이무진 버전의 누구 없소예요. 이것저것 진짜 오래 질문하고 간 보고 올 것처럼 하다가 막판에 잠수 타시는 분.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여여.
1: 저 지금 누구랑 채팅한 건가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0: Anybody, nobody. 누구? 나.
1: 노바리예요.
0: 노바리.
1: 아무도 없어요.
0: 아 진짜. 와 막판에?
1: 아 이게 저도 아 진짜 죄송한데 이런 적이 있는 게 애들하고 본인이... 막 씨름하다 보면은 나중에 확인하면 아 맞다 이렇게 되는 게 있어.
0: 완전 까먹어버린 거.
1: 네. 아 맞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가기로 하기 직전 상황인 거예요. 아 그날 가도 그때 가도 될까요? 했는데 얘 그때 오세요라는 대답을 미처 제가 못 본 거죠.
0: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 잠수 타면 그건 진짜 뭐 나쁜 건데
1: 진짜
0: 아니
1: 없고.
0: 뭐 까먹어버릴 때 있잖아요.
1: 진짜 이게 일상이 바쁘고 삶이 피곤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조금은 덜 중요한 게 잊혀지기 마련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이해하는 편이에요. 저는 왜냐면 제가 그런 적이 있으니까.

0: 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우리 하자고요. 중국어 하니까.
1: 오늘 다양한 에피소드 들어봤습니다.
0: 네.
1: 사연 소개는 신영준님께 백화점 상품 보내드리고 슬기셔울 때 즐거우셨나요?
0: 아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같이 중국어 하면서 지구를 예, 지키자고요.
1: 그래요. 슬기 씨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돼요.
0: 아 왜요?
1: 예? 10년 코너하다가 오늘은 이제 우리 해. 아 잠깐만 나도 애틋하게 했어. 자 슬기 씨 우리 다음 주에 만나야 되는데 슬기 씨 이제 우리 헤어져야 돼요.
0: 왜요? 매너가 나올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나는 그렇게 가지.
1: 그럼 슬기 씨 우리는
0: 아 아쉽다.
1: 다음 주에 언제나
2: 그랬던 것처럼 웃으면서 또 만나요.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0: 대한민국 야간 관광의 중심 광안리 드론 레이저쇼 5월 2일 토요일 저녁 8시 그리고 10시 2회 공연. 더욱 화려해진 연출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일상의 밤을 특별하게 바꿔줄 단 하나의 쇼. 레이저와 드론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하모니. 부산 광안리에서 가장 빛나는 밤을 만나보세요.
8: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9: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12: 레노.
13: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2: 레노.
14: 콩콩 아니아니 노래강사 준비 중인 저는 슬기슬기의 박수리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자, 1, 2 다같이 서야 서야 꼬물꼬물 돌아떴다 파 어라? 얼라리오. 그렇죠, 텐션 끌어올려. 자, 흥 잔뜩 올려 우리 철가루들 위해 선물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15: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일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0: 전용 환경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플라즈마 헤어드라이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세트, 햅쌀 밥맛을 그대로 미락에서 특허받은 진공쌀통, 한국 쉘 석유에서 프리미엄 엔진오일 쉘 힐릭스 울트라,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흥세러데이의 증기 명기 신기 만기 슬기 슬기 막 슬기였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내 맘이 한 넘버 7에서 춤추면서 기다릴게요. Waiting for you.
1: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2: 앞에서 내드린 네번 퀴즈 정답은요, 태사자의 도 노래 가사 중 한 단어를 맞추시는 거였죠. 정답은 1번 웃음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김영철의 파워FM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둘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웃음 가득한 토요일 하루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오픈업 지지대는 취업, 영철은 아쉽지만 이젠 샷업.

0: 돌아온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3: 와우
2: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2: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6: 뉴바옴.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조회당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